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5.1절 특집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스러운 수도 도시 연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시마다 도시만의 맛과 색깔이 있습니다. 조국 동북의 병강에 아름다운 장백산 기슭에 명주처럼 빛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산수 풍경, 독특한 도시 풍모, 짙은 민속 풍정, 조화로운 사회 민풍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사람 사는 인정미로 넘치고 보석 같은 매력을 뽐냅니다. 풍부한 인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고 발길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의 수부 도시인 장백산 기슭의 나의 집, 영길입니다. 영길은 선천적인 위치 우세, 완벽한 시설과 질손 관광 봉사로 국내외에서 새로 떠오르는 관광 도시로 부상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영길은 사통 팔달의 육로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백산 복지에 심입하는 공항도 있습니다. 영길국제공항은 국내외 16개 도시와 공중 열선을 연결하고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영길은 장백산 관광, 경복궁 관광, 연변 풍정 관광, 중국, 러시아, 조선, 한국, 다국 변경 관광, 이국 관광 등 수많은 관광 자원에 가장 좋은 집산지입니다. 영길은 해마다 근 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는 해마다 15%의 성장폭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길시 남쪽 교외에는 아름다운 모아산 국가 삼림공원이 있습니다. 1962년 준대 총리는 영길을 시찰하면서 모아산 녹화 사업을 잘할 것을 지시했는데 오늘날 모아산은 준대 총리의 지시대로 울창창한 소나무가 리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아산을 보면 동쪽에는 조선족 민속원이 있고 남쪽에는 일망무진한 과일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과일나무 숲은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사과배 재배원인데 봄이 돼 사과배 꽃이 활짝 피면 그 향기가 수십 리까지 퍼집니다. 산기슭은 비옥한 해안강 평원인데 해안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량안 평강벌에는 벚꽃향이 무르익습니다. 이곳은 저명한 풍경구인 동시에 연변 우질잎사의 생산기지이기도 합니다. 영일시 동쪽 교외에는 동광초는 불화통화와 해안강 교섭처에 위치해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그림 같은 풍경을 뽐냅니다. 마을 산비탈에는 세구루의 천년송이 있는데 그 모습이 산을 지키고 있는 세 개의 정자를 방불케 합니다. 이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동강촌을 즐겨 찾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동강촌은 지세가 준엄하고 산이 높습니다. 영길 사람들은 물을 막아 뚝을 쌓고 관광과 발전을 일체로 한 해란호 풍경구를 개발했는데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국내외 이름난 관광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심에는 원, 길림, 변무덕, 판공천은 영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청나라 건물입니다. 이곳은 당시 오정록 장군이 연변 군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보위하고 일본의 간도 음모를 짓부신 지휘 중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오정록 사적 전람관으로 됐습니다. 100년 세월을 거친 이 낡은 건물은 번화한 도시 중심에 우뚝 서 있는데 아직도 그 당시 풍운을 호령하던 위풍과 기세가 살아 있습니다. 영길시 동북 교외에는 성자산이 있습니다. 성자산은 산세가 험하고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성자산은 산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한데 금나라 말기 동화국 부선 만노의 행도 남경 예초소입니다. 1233년 산성은 몽골 대군에 의해 함락되고 동화국이 멸망했습니다. 산성이 강철 마냥 단단해서 전투가 아주 치열했다고 원나라 역사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성고루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산성 안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문물이 대량으로 출토했습니다. 영길 성자산 산성은 등산객들이 경치를 감상하고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며 고대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는 중요한 풍경구로 됐습니다. 오늘날 영길 성자산 산성은 등산객들이 등산하고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며 관광객들이 옛날 전장을 돌아보는 풍경구로 됐습니다. 영길 주변 산비탈에는 지형 변화와 산봉우리 기복에 따라 수수께끼 같은 고장성과 수십 개 봉화대가 있습니다. 고장성은 오늘날 연변이거나 더욱 큰 범위 내의 산천 요새에 산포되어 있습니다. 비록 흔적뿐이라 하지만 원공사의 거창한 규모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장성과 봉화대는 누가 건설했으며 어느 연대에 건설했으며 역사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는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성자산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2: 연결은 길림성 41개 현종 제1위를 차지하고 두 차례나 전국 종합경제실력 100강 현시에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연결의 독특한 지리 위치가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연결은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변경 접경 지대에 있습니다. 유엔 계획개발소의 도만강 중하류 지역개발 설계도의 지점 도시이고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내외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륭로로 구라파와 아세아 두 개 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종초 지역입니다. 연결과 그 주변으로 이미 11개의 변경 통상구를 개통했는데 통상구들이 발산하는 거대한 개발 잠재력과 발전 공간은 국내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질 좋은 연길의 자연자원은 그야말로 물화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백산 복지에 위치한 연길은 사과배, 담배, 인삼, 로경 등 토산물과 산나물로 항상 풍요롭습니다. 또한 지하광산도 풍부해 질 좋은 석탄, 석유, 천연갓, 석회암, 부석, 광천수 등 보귀한 자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옥수수, 콩, 채소, 가축, 가금 등 재배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연길은 구전하고 편리한 연변대학에서는 해마다 사회에 4천여 명의 졸업생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과학기술 일꾼 대학생 시민 비율이 전국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밀집되고 혜택적인 투자 정책은 연길에 있는 기업들의 비약과 발전을 힘껏 떠밀고 있습니다. 연길은 국가 서부 대개발 정책, 동북 로공업기지 진흥 정책, 소수민족 지역 흥변 부민 정책 등 우대 정책이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연길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연길시 정부에서는 우대적인 토지 정책과 재정 세수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연길은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연길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유구한 역사, 찬란한 민속, 순박한 민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투자 환경, 두터운 경제 기초와 발달한 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연길만의 독특한 인문 지리 역사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다원 문화를 형성해 휘황찬란한 북국 명주의 무한한 풍채와 신운을 실어주었습니다.
1: 연길에는 용산 등 용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습니다. 용이라는 원고 색칠은 연길에 더 없는 신비함을 더해줬습니다. 연길에 한 기석 애호가가 모화산 부근에서 화석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화석 사진을 국가 고생물 화석 전문가 위원회 위원, 중국 고척조 동물 및 고인류연구소 연구원인 김창주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1층 연길시 중심 서시성 공사장과 구수하에 각각 한 개 화석층이 있습니다. 연길 용산 공룡 화석층의 가장 윗부분 제1층에서 금경류 다리뼈, 척추골 조각 화석을 발견하고 제2층에서는 육식룡류 이빨, 각룡과 금경류 추골과 대퇴골 등 화석을 발견했으며 제3층에서는 거북이류, 어베랍 토르류, 소형 육식 공룡 화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제4층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도마뱀류 공룡, 육식 공룡과 악어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제5층은 연길시 중심 서시성 공사장에 위치해 있는데 공룡 화석 조각을 위주로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층인 제6층은 구수와 하상에서 발견되는데 공룡 추골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굴 소전은 적어도 6가지 공룡의 각 부분 골격, 항구의 온전한 악어류 골격 등 그리고 공룡과 함께 백악기 시기에서 생활하던 악어류, 거북이류와 규화목 등 고생물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연길은 이로하여 길림성에서 공룡 및 반생 화석이 가장 풍부한 화석 산지로 됐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구는 비단의 길 경제벨트 북선 범위 내에 위치했습니다. 북으로 흥룡강 가음과 접해 있고 남으로 려뇽 조양을 바라보면서 1대1로 동북과 고생물 화석 주랑을 꿰찼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군의 발견은 길림성 각급 지도자들의 높은 중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토자원부 지질환경사와 국가고생물화석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보도매체의 높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호성 발굴 사업은 지도부 전문가, 매체가 합력하는 연길 모식을 형성했습니다. 국내 이름난 전문가와 학자들이 분분히 발굴 현장에 와서 공룡의 발자취를 찾고 고생물의 비밀을 탐색했습니다. 백악기 중만기의 화석군인 연길 용산공룡화석군은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공룡화석군으로 길림성의 고생물 고환경, 고지질 과학고찰 방면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동시에

0: 전 발견한 우리나라 가장 동부의 백악기 공룡 동물근 화석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시구역에서 발견한 대형 공룡 화석군입니다.
1: 연길에서는 연길 백악기 공동자원을 전면 포장 설계하여 공룡 문화를 핵심으로 하고 조제 오락, 생태 레저, 양생 휴가, 과학기술 보급 교육, 창의 산업을 일체로 한 세계급 공룡 문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일기 대상에는 4개 전시관과 5개 주제구역이 포함됩니다. 그중 4개 전시관에는 연길역사문화박물관, 금도예술극장, 환락워터파크, 실내공룡관 등이 포함됐고, 5개 주제구역에는 구석기시대, 쥬라기세계, 중국조선족 풍정구역, 동물왕국, 환호풍경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짙은 조선족 풍정, 현대화한 시대감, 전민의 즐거움이 서로 어울려 빛이 나는 도시. 이 도시의 인민은 열정적이고 선량하며 손님을 반깁니다. 그들은 근로한 두 손으로 전국 백강현, 전국 쌍목 모범 도시, 중국 10대 우수 불야성, 국가급 위생 도시, 중국 10대 생태 강현 등 영예를 일궈냈습니다. Yes, NG. 여기가 바로 연길입니다. 조선족 풍정이 짙고 생활 절주가 즐거운 도시, 먹을 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도시, 한번 머물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바로 연길입니다.
2: 오늘 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웅걸 작사 작곡의 우리는 하나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리웅걸 작사 작곡의 우리는 하나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0: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1: 안녕하십니까? 생활 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여러분은 본인이 향수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네, 휴가는 각 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길림성의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간호휴가에 관련된 규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결혼휴가입니다. 결혼휴가는 총 15일입니다. 길림성 인구 및 계획출산조례 출산휴가 연장 기간의 급여는 원래 급여의 75%로 지급됩니다. 급여 조정, 직급 승진, 근무 연한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육아휴가입니다. 아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 쌍방은 각각 매년 20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한층 더 완비하고 시달할 때 관한 길림성의 실시 의견에 따르면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아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인당 연간 20일의 육아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 휴가입니다. 외동 자녀는 15일의 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한층 더 완비하고 시달할 때 관한 길림성의 실시 의견에 따르면 외동 자녀의 부모가 만 60세가 지나서 병으로 입원한 경우 자녀는 매년 최대 15일의 간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과일을 살 때 큰 것을 고르시는 부합니다. 오렌지, 유자, 귤 등 감귤류 과일의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C는 주로 과육 부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크면 과육이 더 많고 이러한 성분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의 경우 일부 큰 과일 품종은 육종을 통해 세포수 그리고 적당한 팽창을 잘 결합해 클 뿐만 아니라 당과 산의 균형 및 풍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수박은 클수록 성장기에 빛과 수분이 충족함을 의미하기에 성숙도가 더 좋고 영양소와 리코펜의 활성함량이 더 안정적입니다. 네, 여러분께 실용적인 선택 구매를 건의합니다. 껍질째 먹고 영양이 대부분 껍질에 있는 것은 작은 열매, 어두운 색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 먹으며 영양이 과육이 있는 것은 정상보다 크고 열매 모양이 단정하며 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일을 살 때 신선도를 보고 과일이 단단하고 흐물흐물하지 않으며

과일가루가 온전해야 가장 신선합니다. 과일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핵심은 크기에 있지 않으며 품종, 유통 경로, 성숙도 및 신선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성이라면 모두 다 갱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많은 요해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중로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갱년기는 여성의 란소 기능이 쇠퇴하는 자연적인 현상인 동시에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한 특수한 생명 시기이기도 합니다. 갱년기의 가장 전형적이고 흔한 증상은 조열로 인한 발한, 불면증, 큰 감정 변화입니다. 폐경이 길어지면서 여성의 비뇨생식기가 점차 위축되고 질염, 비뇨기계 감염이 반복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 질병의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며 골다공증의 발생률도 매우 높습니다. 갱년기는 비록 여성 생명의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반드시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여성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생활습관, 적당한 운동을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의사의 지도하에 외인성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조열, 발한 등 불편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심뇌혈관 질병 및 골다공증에도 좋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유방암, 자궁내막암, 혈전성 질환 등 고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보충을 건의하지 않습니다. 기타 여성들이 의사의 올바른 지도하에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일단 호르몬 사용을 시작하면 의사의 지도에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총적으로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조절, 자기 관리 및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여성은 이 특별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기고 건강한 중년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공에 날아 있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청소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끔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 아마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의문을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인생에 관한 뭐 글들이 참 많죠. 오늘 시간에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좋은 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보고 싶던 사람이 어느 날 생각조차 안 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과 아무 일도 없이 멀어지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은 느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을 웃으며 마주치는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거라. 계절이 바뀌듯 그냥 가게 두어라. 변해버린 사람

사람을 탓하게 하지 마라. 사람은 원래 변하게 되어 있다. 억지로 잡은 인연은 결국 더 아프게 끝나는 법이고요. 남을 사람은 아무 말 없어도 내 옆에 남습니다. 그게 인생이 주는 가장 적용한 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겪어보셨습니까? 만약에 겪어봤다면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기분 좋은 시간 보낼 거라 믿으면서 네, 계속해서 시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길로 어서 오세요. 봄날에는 진달래, 가을에는 들국화, 사시사철 웃음꽃 피어납니다. 모두 다 귀한 손님 사양 마세요. 찰떡, 순대, 냉면도 맛보고 가요. 연길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변에 어서 오세요. 천하절승 장백산 소문난 공룡낙원. 산이 좋고 물 맑고 인정 넘쳐요. 모두 다 귀한 손님 사양 마세요.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가세요.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0: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1: 아, 고맙다.
2: 아버지 생일 축하.
1: 고맙네.
2: 그럼 아버지 시호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1: 어? 그럼 한번 불러보게.
2: 예.
1: 사이
2: 아버지.
1: 안기 안기 안기. 이 사람아, 우리 옥수이 원래 남편 덕보이한테서 쩍함을 얻어맞고 마음고생 기가 막히게 하던 게 이제서 제 사람 만난 같은데 어째서나 두 손 맞들고 잘 살아보라고.
2: 예.
1: 저 한 가지 물어봐도 이럽을까?
2: 예, 물어보시죠.
1: 자네 술을 많이 마시...
0: 아, 아버지. 저다 뭐 예.
1: 이런 건 뭐다 싸들고 댕겨.
3: 아이고, 스타 체를 해놓고 나를 기다렸구나. 안겨서 안겨서 당신. 아이, 내 비로 글쎄 옥수이 남편 자리에서 꼬꼬만 길에 딱 떨어졌지만 난 그래도 언제나 가시 아버지. 가시 아버지라 뭐라 가지 말란댔어. 송아바의 생일만 잊어버렸어. 어찌겠어.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게인데 내 술 한 잔 붓겠어.
1: 야, 고맙소.
3: 아야, 어제 했던 사람이다. 어제 내가 옥수이 전체에 처가 편에 들은 사람 있는 거 못 봤는데 누긴도?
1: 그때는 없었네.
3: 아, 그래. 내 얼마나 그만. 에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잔치를 할 때 그 군대 가서 모은다던 일란 거 치게 그만. 자, 잔치 날에 술을 못 붙었네. 자, 봤어. 당신은 내 안장 붙어라. 그러니까 보다 당신 우리 처하고 내 육춘가이던가 위에 팔춘가이던가 어쩌니 저쩌니.
1: 아, 그런 게 아니라.
3: 에이, 위에가 폐요.
0: 정어!
3: 또 술자한테 비치겠지라.
4: 그런데 다 소개라.
3: 아, 그래요. 저.
4: 저는 저 옥수이와 부천호대를 사람이고 그리고 이 노인님을 같이 아버지랑 멋지는 싸위입니다. 예.
0: 싸위야.
3: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이, 아이, 저, 혹시 무슨 동물 하였던가?
4: 우리 집사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그럼 뒤에 앉아 볼게.
3: 장현아! 이럴 때는 신랑 각시 같이 붙는 게 도리 맞지 않을까? 송아버지 올 수 있지?
1: 그래. 어디까지나 같이 부셔야
3: 돼. 그렇지.
4: 자, 혹시 상도.
0: 사관, 동네에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3: 동네에서?
0: 예.
3: 그래, 어서서 동네 사람이 옳지. 자, 그러면 동네 사람이 기분 좋게 들겠어. 오늘 술이야, 수수부레한 게 맛이 별났구나. 아이 뭐 좋은 날에 아이랬으구만. 내 먼저 칠래라 하겠어. 에이, 당신 바깥에 나오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에이, 바깥에 나오라. 내 글이 센가? 이게 로시라게 말해서 내가 옥수이 남편 자리를 턱 내놔. 그래 당신한테 옥수이 사라졌지. 이모 뒤이나 하겠다.
4: 아, 당신이 뭐예요?
3: 아야?
4: 아야?
1: 할 말 있으면 조용조용 말할 끼지.

0: 남이 새싹이 보고 이게 무슨 짓이요? 아,
1: 내게는 조용조용 얘기를 하겠어. 옆에서 비치지 맙소.
0: 뭐이라?
1: 아, 되게 숨도.
0: 마음대로 하, 마음대로 하.
1: 조금 뺏어본 것 같은데.
2: 아버지 좀 참죠.
1: 에이, 어찌 곱소?
3: 야, 영 곱소. 사랑하오, 어때?
1: 당신 어째 우쭈부려하제? 아이, 부처에 감히 뺏기진 줄 모른다고. 당신 저 혹시 어떤 여자건 알게 나올 곱소. 사랑하오, 미안하다요. 당신 어째 여자 기그를 들었젠가?
2: 아, 아이, 남이 자 곱다든지 밉다든지. 갈라졌으면 남이 되지.
1: 칠해서 입만 입대까지, 응?
2: 뭐이랄까?
1: 어, 참, 알겠구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 올지야. 행수를 한번 쳐보지 못한 여자도 여잔가? 여자가 아니라는 게지. 응. 아이고, 뭐, 모두 듣기나 듣는가? 아, 저렇게 맥가진 것 같으면서도 오톨로 구리낼 닮아는 여자라는 거.
2: 아이, 뭐이랄까? 내 구리낼 닮아.
1: 1년 넘어 잘해서 이런 못날 때. 그 구리나 나는 똥어줌은 어떻게 받아내는지 내 정말 모르겠다니까. 저렇게 고지야 난간 술만 먹으면 들이 차고 내 차고 내 정말 어째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정말 모르겠다니까. 아, 여보. 이 옷이야. 이리 얄편해 보여도. 저녁에 잘 때 태지를 끼딱딱해. 때문에 당신 꼭 조심해라는 거. 이불 도 꽁꽁 덮어주고 적균이야 꼭 끌어안고 자. 어, 모르지. 내 시범 동작 해줄게. 어떻게 끌어안는가 뭐야. 오. 갈 때 땡가 둘하구나.
0: 그래 뭐 잘 나가오야.
1: 아이 정아반 세상이. 아이 뭐 동네 지사는 왔다 간데 치면 아이 자 가라든지 아이 앉아서 좀 더 놀다 가든지 이렇게 이어 있어야 되지. 사람 너무 많다. 아이
3: 아, 놀기 지금 놀다가?
1: 아 그렇다네. 조금만 더 놀게.
0: 아이 사람이 이게
2: 오나.
1: 아이 당신 저 옥수가 연애할 때 옥수 무지고 저 알지 알았어?
3: 뭐로?
1: 저 옥수 빌라키야 순대를 먹을 때는 속만 먹고 껍질은 아예 먹었네. 때문에 순대 먹을 때 꼭 속은 옥수 먹고 껍질은 내 먹고 어제서 뭐 먹지? 당신 술 안 지내라는 거 알았습니까?
3: 알았습니다.
1: 모르겠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거 빼놨다. 중요한 거 빼놨다. 아, 저 옥수야 뜨문뜨문 가다가 속에 나는 배 있으니 야 내 정말 그 배 못 대주고 제 이 선에 물러선다는 게 내 속인데 내 아이간다. 때문에 당신 꼭 내 뒤를 계승해서 야 계승해서 책임지고 속에 나는 배 대주라는 거 알았어?
3: 알았어.
1: 졌어. 부부간이라는 게 같이 있을 때는 모르 저렇게 갈라져서 남이 되니까
0: 자네
1: 성아바이 어쨌든 햇살과 잘 보냈어. 그 옥수 있네. 새 신랑제 좋구나. 깨알이 쏟아지게 썩어지게 잘 살아라. 에이 여보 잘 살라.
0: 아니

0: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평범한 순간이 바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웠는데 쉽게 잠들지 못하고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아침이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2025년 중국 수면 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 중48%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수면이 이제는 노력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0: 네, 오늘 프로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다시 편안한 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2: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지난 삶은 무엇인지, 깊은 수면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오래 자고 꿈을 꾸지 않는 것이 과연 좋은 수면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전문가에 따르면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6시간 미만은 수면 부족에 해당하며 9시간 이상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이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0: 건강한 수면은 보통 30분 이내에 잠들고 밤에 3번 이상 깨지 않으며 깬후 20분 이내에 다시 잠들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과 집중력이 유지되는

0: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깊은 수면은 전체 수면의 5분의 1 이하로서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수면으로 약 50분 정도면 정상 범위로 볼수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성인은 밤 10시에서 11시에 취침하고 아침 6시에서 7시에 기상하는 것이 권장되며, 로이는
0: 일을 이어갑니다. 집에 돌아와 겨우 쉬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하루 동안의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처럼 몸은 쉬고 싶어도 뇌는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잠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1: 네,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오늘은 꼭 일찍 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지만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긴장이 높아져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마무리 시간을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 시간 이후에는 업무나 공부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현재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5분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나버릴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0: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코골이를 1위에 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코골이는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 원인이 되는가 하면 기숙사에서의 코골이는 서로의 수면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코골이, 잦은 야간 화장실 이용, 스마트폰 사용 등 한방을 쓰는 상대의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1: 수면 중 나타나는 코골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기도가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목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이때 공기가 지나가며 주변 조직을 진동시켜 코골이가 발생합니다.
0: 특히 코골이가 심하거나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약해지는 상태로 체내 산소 공급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1: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깊은 잠을 충분히 취하지 못해 낮 동안 피로감과 졸림이 증가하고 집중력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0: 코골이는 시끄러울 뿐인데 이갈이는 소름 끼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갈이 역시 수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를 갈면 뱃속에 벌레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이를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이갈이는

0: 반복적으로 치아를 옆으로 갈거나 꽉 무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소아와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 경험하기도 합니다.
1: 됩니다. 턱에 과도한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턱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턱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서 얼굴 형태가 변화하여 사각턱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0: 네, 이 같은 원인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긴 음식을 자주 씹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에서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수면 중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구강장치료법이 사용되며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원인이 동반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수면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구가 빨리 움직이는 REM 수면 단계에서 가장 생생한 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뇌 활동이 활발해지며 감정 처리와 기억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REM 수면 단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꿈이 많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증상에 따라 다몽증으로 볼수 있습니다.
0: 네, 정신 분석학에서는 꿈을 무의식의 표현으로 봅니다. 일상에서의 긴장이나 고민이 꿈으로 나타나며 문제를 해소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반복적으로 기억에 남는 꿈은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1: 꿈은 뇌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생리 현상이며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되면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이 꿈과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밝은 조명과 소음, 그리고 부적절한 온도는 깊은 잠을 방해하며 불안한 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면 시에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떨어지며 과잉 행동이나 주의력 결핍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기타 문제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얼굴이 길어지고 성장과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나 측면 엑스레이를 통해 선양체 크기와 기도 폐쇄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1: 치료 방법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감염이나 알레르기 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비강 스프레이 치료 등을 통해 경과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이 뚜렷하거나 성장 저하, 안면 변형, 반복적인 종이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인두 편도선 양체 절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0: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로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1: 빛에 감소하는데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줄어들어 쉽게 잠들지만 깊게 유지되지 못하고 자주
0: 낮 동안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면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우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누워 있기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 규칙적인 수면 습관 역시 필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며,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어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최소화하고 활동량을 증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두 팔을 번쩍 들고 만세하듯 하는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스럽지만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생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리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첫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신생아는 체온이 높지만 조절 능력이 미숙해 손과 발을 통해 열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둘째는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팔을 올리면 흉곽이 확장되어 폐가 넓어지고 공기가 잘 드나들어 숨쉬기가 수월해집니다. 셋째는 근육 이완입니다. 자궁에서 웅크렸던 몸을 펴는 동작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휴직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0: 따라서 아기의 팔을 억지로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어깨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이 차갑다면 팔을 넣기보다 얇은 손싸개나 가벼운 이불로 보온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란 만세하듯 팔을 드는 잠 자세는 아이가 3, 4개월 지나면서 점차 사라집니다. 근육과 신경 발달로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반면 성인이 만세 자세를 편하게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른에게 있어서 이는 불편한 자세로서 근골격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흉추 후만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등이 굽은 상태에서 팔을 들면 일시적으로 펴지며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0: 또한 목과 어깨 근육의 뭉침도 원인입니다. 만세 자세가 일시적으로 근육을 눌려주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의 정렬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허리와 골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1: 말 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남들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깊은 존경심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조용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평소 말이 별로 없고 자기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늘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의견을 내고 주목받기를 원할 때도 그 친구는 오롯이 주어진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절주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조용하던 그 친구가 차근차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고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이 바로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입니다. 이 속담은 말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마침내 큰일을 해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말은 적어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큰 성과를 이루고 아무리 어려운 벽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친구를 보면서 이 속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말은 적지만 수걱수걱 자기 길을 가고 꾸준히 쌓은 노력으로 마침내 단단한 벽을 뚫고 큰 일을 해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소리내지 않고 참고 견디며 묵묵히 걸어가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는 속담처럼 우리 모두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는 꿈을 하나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해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 연구를 더 강화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토대를 한층 더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5.1 국제노동자리점에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1: 탐구 잡지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들의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 관철 연구 토론반에서 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수석의 조성경이 소명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4월 30일 오전 상해에서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기초연구는 전반 과학체계의 원천이고 모든 기술문제의 총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큰 강도와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원시 혁신력을 증강시키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토대를 한층 더 다져야 합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중앙 반공총 주민 체기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국문 부총리인 정설상이 좌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좌담회에서 과학기술부 옴화준 부장과 교육부 회진붕 부장, 중국과학원 후건국 원장, 상해시 당위원회 진길령석이, 북경대학 수학과학학원 료약천 원장, 중국과학원 심수 선진기술연구원 류진립 원장, 포강실험실 교우교수, 서부 초전도 재료과학기술 수전연구원 대학 등의 인솔작용을 강화하고 신용연구 개발기구의 발전을 고마워하고 규범화하며 개 심총융합을 추진하고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성과전환의 혁신사슬을 하나로 이어줘야 합니다. 기초연구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응용학과와 기초학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육성, 영입, 사용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잘하며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장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재 성장의 법칙을 준수하고 교육질을 높이며 기초연구 후비 역량을 끊임없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교육협동인재양성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육성하는 데 종시를 돌려야 합니다. 과업견인과 선후배 학술계승을 견제하고 청년 인재를 크게 지지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고양하고 과학보급과 선전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상상력과 구지력을 불러일으켜 기초연구에 투신하는 것이 더 많은 청소년들의 인생축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지와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환경, 생명건강 등 중대 과학문제 공략을 함께 전개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관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정설창 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우리나라 기초연구

0: 연구에서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공정했고 현재 직면한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도전을 전면적으로 분석했으며 기초 연구 강화에 대해 전략적 포치를 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은 안목이 높고 함의가 풍부하며 정치성과 사상성, 지도성이 강해 기초연구 강화의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체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자세히 터득하며 당정의 전략 의도를 정확히 들어줘야 합니다. 긴박감과 책임감, 사명감을 증강하고 보다 더 굳건한 자신감과 결심, 보다 더 실무적인 조치와 행동으로 기초연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원시 혁신 능력을 힘써 지구하여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 분투해야 합니다. 윤료, 석태봉, 류국종, 장국청, 황곤명이 좌담에 참석했습니다. 조항과 국가기관 관계부문과 군 관련 단위, 부분적 성과 직할시 주요 책임자, 관련 대학과 과학연구기구, 국가실험실, 기업 책임자와 과학연구인원 대표 등이 좌담에 참가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조항 텔레비전 속평, 보다 더 큰 강도와 보다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5.1 국제노동절의 점에 중공장 총서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석권평이 당정을 대표해 전국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석권평 총서이는 중국식 현대화의 재료종에서 광범위한 노동대중은 당의 도리에 굳게 뭉쳐 분발 진취하고 과감하게 혁신 창조함으로써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비했습니다. 석군평 총서기는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고 15차 5기는 전환기획이 시작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이 노동모범정신과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선행하고 착실하게 일하며 직업정신으로 적극 기여하며 경제사회의 거품질 발전에서 주력군 역할을 발휘하고 주인공의 풍채를 보여줘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광범위한 노동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실속있게 옹호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심서 해결하며 웅장한 총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뜻임없이 분투하도록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을 동원하고 경도해야 합니다.
1: 본 방송국이 주황 텔레비전 속평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 추진에서 주력군 역할을 하고 주인공의 풍모를 보여주자 5.1 국제노동절 경축을 발표했습니다.
0: 5월 1일 출판된 제국이 탐구 잡지가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석군평의 중요한 글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들의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관찰 연구 토론반에서 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5.1은 전망기획 재정과 실시는 우리의 중요한 정치적 우심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은 전망계획의 재정과 실시는 당의 용도를 실현하는 데 요조하며 대사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데 요조하고 전략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요조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요조합니다. 반드시 제도적 자부심을 한층 더 확고히 하고 새로운 실지와 결부하여 이 오실을 발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는 당 20기 4차 전원회의의 전략적 포치를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종합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전반 대국의 시야로 권위를 터득해 재반 포치를 하나의 전단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추진은 권위의 재반 포치를 잘 파악하는 동시에 무엇 때문에 잘 파악해야 하는지를 구명하며 명백히 해야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을 결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권위의 재반 포치의 정책적 개선과 척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국내외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착실히 구축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빠르게 구축해 전략적 주도권을 얻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전망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찬하고 과학적 결책과 민주적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방의 전망계획과 관련 분야 전문계획을 국

0: 국가 전반 계획과 잘 접목시켜 국가 전반 계획의 정신과 요구를 구현하고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게 하며 필요성과 가능성을 통일시켜 계획대로 잘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당의 경제사회 발전 용도 능력과 수준을 높이는 데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학습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투쟁 정신을 크게 고양해야 합니다. 넷째, 부패를 확고부동하게 척결해야 합니다.
1: 습근평 국가조석이 4월 30일 제74호, 제75호, 제76호 조성령에 서명했습니다. 제74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이 2026년 4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제75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이 4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제76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2026년 4월 30일 결정에 따라 한준의 농업농촌부 부장직을 해임하고 장주를 농업농촌부 부장으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중을 응급관리부 부장으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0: 습금평 국정운영로남 제5권 영문판 중국 말레이시아 독자회가 4월 30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금평 소속의 중요한 조서는 동방의 지혜를 대표하는 위대한 발전 경험과 운영 리념을 담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특히 당면의 지정학적 구도가 복잡하게 변하고 글로벌 운영체계가 심각하게 변혁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조서의 전파를 통해 국정운영 경험을 깊이 있게 교류하는 것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친선과 상호신뢰, 호혜상승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 말레이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4월 30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조랍제 위원장이 폐막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새로 개정된 감옥법과 사회구조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한준의 농업농촌부 부장 직무를 해임하고 장주를 농업농촌부 부장으로 임명하며 장성중을 응급관리부 부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형사사법협력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 때 관한 결정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타주키스탄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구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을 비준할 때 관한 결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회의는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의 보고를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풍리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직무를 해임했습니다. 회의는 다른 임면안도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회의에서 관련 표결 사항을 마친 후 조락재 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8건의 법률 초안을 심의했다면서 그중 2건이 통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사회구조법은 민생보장안전망을 촘촘히 짜고 사회공정을 촉진하며 사회의 조무에 대한 규칙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대국적 관점과 실행력을 강화하며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행에 집중하고 중점 분야, 신흥 분야, 대외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며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따른 감독을 실시해 당주왕이 확정한 과제와 조치의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전 과정 인민 민주를 실천하고 인민 대중이 생각하고

0: 기대하는 바에 집중하여 법정 직무를 수행하며 조사 연구의 질을 높여 인민대표대회가 더욱 현실에 부합되고 민생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발에 일하는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실무적인 업무 태도를 발휘하며 직무 범위 내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책임을 다해 고품질로 인민대표대회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폐막회가 끝난 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2차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4월 30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헌법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1: 여러민주당 파주항과 무소속 인사 장강 생태환경보호 민주감독총화 및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 민주감독사업 가동회의가 4월 30일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중공장 정축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영은 여러 민주당 파주항과 무소속 인사들이 습군평 생태문명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장강 생태환경보호와 장강 경제대의 고품질 발전 목표 과업에 초점을 맞추며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민주적인 감독 직무를 수행해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을 지키기 위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와 힘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태보호 관리 강화, 황하의 장기적인 안정보장, 전류역 고품질 발전 촉진, 인민생활 개선, 황하문화 보호와 전승과 발전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민주감독의 합력과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공중앙 정치위원이며 중앙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인 리간거리 회를 주재했습니다.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앙주석 정건방, 중국민주동맹 중앙주석 정중대, 중국민주건국회 중앙부주석 손동생, 중국민주촉진회 중앙주석 최달봉, 중국농공민주당 중앙주석 하요, 중국치공당 중앙주석 장작군, 구삼학사 중앙주석 무유화, 대만민주자치동맹 중앙주석 소휘, 무소속인사대표 번거리 발언했습니다.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책임동지가 상황 소개와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수리부 책임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회는 화상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0: 이란 폐제 시키한 대통령이 4월 30일 세계는 이미 이란의 자제와 화해 자세를 지켜보았다며 미국의 지속적인 해상 봉쇄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의장은 이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자국과 주변국이 미국의 존재와 간섭이 없는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 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새로운 조치로 중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현대화로 나아가는 데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초대형 시장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이자 플러스 신법으로서 관세의 감산을 통해 발전의 증가를 촉진하고 시장의 련통을 마련하며 가치의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리득을 계산할 때 세상의 리득을 모두 계산한다는 대표적인 포부와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관세 감산은 무역 플러스를 촉진하고 호혜 상생의 경제 무역 이야기를 쏘내려갑니다. 무관세가 가져오는 가장 지속적인 효과는 중국과 아프리카 무역 규모의 지속적인 확장과 도약입니다. 2005년부터 아프리카 25개국의 190개 관세 품목 수입품에 대해서 특혜 무관세를 시행했고 2024년 12월에는 선가했습니다.

0: 합니다. 애송아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도마는 아프리카 국가의 특색 있는 고품질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해 국내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풍부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현지 산업의 품질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크게 촉진하고 현재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관세 마이너스는 발전 플러스를 촉진하고 생산과 공급망의 량방향 용량 강화를 활성화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출 제품은 1차적인 커피 원두에서 커피의 심층 가공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천연 원료에서 표준화된 고무 블록과 하류 완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더 많은 산업 부가가치가 아프리카 현지에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은 아프리카의 산업화 전환과 현지 인재 양성을 강력히 지원했고 아프리카의 내적 발전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며 경쟁력이 뛰어난 특산품의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산업 발전에 다양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 경로를 제공했고 국내 생산과 공급망의 탄력성과 전체 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생산과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국제시장의 다양한 배치를 최적화하며 산업구조의 협력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세 마이너스는 민생 플러스를 실현하고 발전 성과는 량초 국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무관세 조치로 대기업의 발전 기회를 창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 합작사, 중소기업에도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모잠비크의 캐슈너트, 루완다의 말린 고추, 베닝의 파인애플, 케냐의 아보카도 등 아프리카 특산 농산물이 무관세의 동풍을 타고 중국 소비시장에 진입하여 산업체인을 전방재배와 후방가공, 국경 간 물류 등 단계로 확장하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지 주민들을 위해 부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더 많은 아프리카의 오산 상품들이 보다 친근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가정에 진입하여 국민의 고품질, 다양화된 소비 업그레이드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무관세 정책의 최종 목표는 협력 발전의 성과가 량측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맹위원회 의장 요수프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중요하고 시기적절하다며 이는 형제가 넘치는 조치로서 아프리카가 여러 발전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약 30억 인구로 구성된 두 시장의 깊은 융합과 상호 연결은 전례 없는 성장 기회를 잉태하면서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현대화 동력을 모아 중국 아프리카가 함께 현대화로 나아가는 장대한 총사진을 현실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제로 관심은 마이너스이자 독일은 플러스 신법이라는 영어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다자수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자를 보내드리고 뉴스 초석 시간에는 열기가 식지 않는 중국과 에스파냐의 량방향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해운업의 탈탄소 과정을 돕고 있는 중국 해운의 친환경화 성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자조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자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오늘은 다자주의 회부로 인류의 앞길을 박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수근평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오젠다 대화회에서 한 특별 축사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슈바 비장,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지난 1년간 갑자기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공중위생이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고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는 등 인류는 사상 보기 드문 복합적인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구 인민은 크나큰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감염병과 맞서 싸웠으며 과학과 리성의 힘에 의거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세계 방역 사업에서 초보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감염병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방역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다가오는 봄날을 추운 겨울이 막을 수 없고 동터오는 새벽빛을 어두운 밤이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인류는 반드시 감염병 사태를 이겨내고 재난과의 투쟁에서 성장하고 진보하며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역사는 끊임없이 전진하며 세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매 하나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직면한 4대 과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거시적 경제 정책에 대한 조류를 강화해 세계 경제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인류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각지의 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큰 타격을 입고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며 무역과 투자 활동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행했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아주 불안정하며 그 전망은 아주 불투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세계 경제가 하루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방역 사업과 경제 발전을 통괄제도는 저마다의 장점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어느 것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지, 인민의 옹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진보와 민생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류 진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국은 예로부터 역사와 문화, 사회제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차이는 인류 문명의 내재적 속성입니다. 다양성이 없다면 인류 문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양성은 객관적 현실로서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격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오만과 편견, 적대시, 그리고 인류 문명의 등급을 매기며 자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 제도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각국은 상호 존중과 구동 존의 기조에 평화적 공존을 이루고 각국의 교류와 상호 참존을 추진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셋째, 발달국과 발전도상국의 발전 격차를 극복하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날 공평 문제가 날로 부각되고 남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디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프로젝트와 약속들은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경우가 많거나 허위 공약에 가깝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제조업 원가 열세와 낙후된 기반시설 등 오랜 문제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회기를 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투자 의향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주장한 데 따르면 2025년 미국이 확보한 투자 또는 투자 약속 금액은 누계로 2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떤 언론이나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신규 투자 목록 총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의 최신 목록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미국은 이미 4조 달러 이상의 기업 대미 투자 약속과 4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투자 약속을 유치했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 대기업 애플과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에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픈 AI, 미국 갑골문회사는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는데 5천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투자 약속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8조 6천억 달러의 총투자액 역시 대체로 물타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기관들은 백악관의 투자 목록에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 의향이 과장되고 백악관은 높은 쪽으로만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메타의 6천억 달러 투자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애플의 2024년 전 세계 자본과 연구개발 지출은 각각 100억 달러와 31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도 유사한 투자를 발표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후지부지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백악관이 기록한 계산서는 1조 달러였습니다. 둘째, 약속된 투자 기간을 길게 늘려 실행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 기업과 외국 정부의 투자 약속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회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연합수장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IBM, 스위스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티븐 향하게 하고 이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들은 연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일종의 정치적 시화를 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미국에서 공정사 회의를 열려면 회의실을 채울 수 있을지 듭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3년에서 10년이 소요되고 이 긴 건설 기간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관세를 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이 잦아 이미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하스 스쿨의 전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앤이 해리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번복은 제조업 부흥의 희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미국 제조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힐 일간지는 미국 제조는 한때 내구성과 품질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껍데기만 남았고 높은 가격이 반드시 높은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중들은 미국
1: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0: 이후 분석을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세계 해운업의 탈탄소 과정을 돕고 있는 중국 해운의 친환경 화성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 도민게스 사무총장이 최근 중국의 항구전기화, 해운 친환경화 등 면의 성과가 글로벌 해운업의 탈탄소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이 기구의 런던본부에서 개최됩니다. 도민게스는 회의 전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항구운영 선원훈련과 교육, 선박설계와 건조 등 면에서 국제해사기구에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신기술 도입과 대체연료 도입 등 입장은 국제해사기구의 토론에 충분한 평가 근거를 제공합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지식과 기술을 토론에 가져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도민게스는 중국이 항구의 전기화와 자동화에서 매우 두드러진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이는 항구에 정박한 선박의 오염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대체연료와 태양광, 풍력, 탄소 수집과 저장 등 신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글로벌 해운업의 친환경 전환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자국 항구와 세계 여러 지역의 항구를 연결하는 친환경 해운 회랑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방출하는 신호와 모인 기술은 다른 국가들이 탈탄소화 과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민게스는 발전도상국의 해사능력 구축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현재 국제해사기구의 업무 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구는 발전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사능력을 평가하고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확정하여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도민게스는 또 중국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해운 정보와 기술 교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경험을 국제해사기구에 가져다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각국과의 기술 협력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민게스는 인터뷰에서 해당 조직의 순제로 배출 프레임워크 협상의 진행 상황과 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25년 4월 순제로 프레임워크의 강제 시행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초안을 비준했지만 같은 해 10월에는 프레임워크 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민게스는 곧 열릴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가 회원국들이 다시 모일 기회이며 이미 제출된 제안과 순제로 배출 프레임워크 초안에 따라 다시 토론하고 동시에 주목해야 할 분야를 고려하고 진전을 위한 타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에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견 덕분에 국제해사기구가 업무 중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가 진전을 이룰 것에 대해 약관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해운업계가 친환경 전환의 길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데이트.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아직 또 못 버리고 있는 물건, 이런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또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런 물건들이 있고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다가도 가끔은 버려.

네, 오늘의 참여 문자,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핸드폰을 전부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핸드폰들, 네, 아직도 나만의 추억이 담겨져 있고, 이걸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본인의 또 추억이 담겨져 있고, 네, 또 더없이 소중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한 지 이제는 6, 7년도 되는데, 그때 모아뒀던 책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겠어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그래요. 네. 책 같은 것도, 네. 본인의 큰 자산이죠. 네. 뭔가 한번 보고, 또 완독, 하고 나면 다시는 또안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책도 이제 두 번, 세번 보게 되면 뭔가 그 중에서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서랍에는 충전기가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고장난 충전기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넣어뒀는데

매일 이 시간이면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가요? 오늘도 기분 좋은 시간 보낼 거라 믿으면서 네, 계속해서 시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길로 어서 오세요. 봄날에는 진달래, 가을에는 들국화, 사시사철 웃음꽃 피어납니다. 모두 다 귀한 손님 사양 마세요. 찰떡, 순대. 네, 우리네 연변을 자랑하는 그런 시 한 수 읊어드렸습니다.

통풍성을 중시해야 하고 북방에서는 주택의 보온성을 중시해야 하며 식수안전 보장 면에서 서북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서남 지역에서는 식수의 비축과 공급, 수질 기준 도달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지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지 실정에 알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각지에서는 세 가지 보장 사업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모로 적지 않게 모색해 왔는데 그 과정의 일부 지방에서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빈곤 퇴치 기준을 높였습니다. 기준이 현저하게 높아진 지방에서는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지방에서는 정책을 호떡 뒤집듯 자주 번복하지 말고 그 안전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상 사업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 대상자의 기본수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기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관련 부문은 각지에서 그 적용 대상자의 기본수를 확실히 파악해 목적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관련 부문은 통계 수치의 비교와 연결을 강화해 부문별로 통계 수치가 다른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업계 주관 부문이 책임지고 사업 방안을 제정하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실시 방안을 제정해 시간표,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 예정대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세 가지 보상 사업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나 지금은 충분하므로 제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강도를 높이고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마을별, 세대별,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과 기준을 잘 선전해 사상 인식을 통일시키고 사회 각 분야가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인도해 제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말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남들처럼 앞서 나서지도 않으며 그저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깊은 존경심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조용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평소 말이 별로 없고 자기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늘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의견을 내고 주목받기를 원할 때도 그 친구는 오롯이 주어진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절주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조용하던 그 친구가 차근차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고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이 바로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입니다. 이 속담은 말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마침내 큰 일을 해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말은 적어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큰 성과를 이루고 아무리 어려운 벽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친구를 보면서 이 속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말은

적지만 수걱수걱 자기 길을 가고 꾸준히 쌓은 노력으로 마침내 단단한 벽을 뚫고 큰 일을 해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소리내지 않고 참고 견디며 묵묵히 걸어가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는 속담처럼 우리 모두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는 꿈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해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1: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여러분은 본인이 향수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네, 휴가는 각 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길림성의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간호휴가에 관련된 규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결혼휴가입니다. 결혼휴가는 총 15일입니다. 길림성 인구 및 계획출산조례 제42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혼 등록 절차를 마친 종업원은 15일의 결혼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158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가능합니다. 길림성 인구 및 계획출산조례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한 98일의 출산휴가에 더해 정책에 따라 출산한 여성 종업원은 출산휴가를 18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성 종업원의 간호휴가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났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본인의 신청과 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 출산 휴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 휴가 연장 기간의 급여는 원래 급여의 75%로 지급됩니다. 급여 조정, 직급 승진, 근무 연한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육아 휴가입니다. 아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 쌍방은 각각 매년 20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한층 더 완비하고 시달할 때 관한 길림성의 실시 의견에 따르면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아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인당 연간 20일의 육아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휴가입니다. 외동 자녀는 15일의 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한층 더 완비하고 시달할 때 관한 길림성의 실시 의견에 따르면 면 크기에 관계없이 선택하면 됩니다. 포도, 대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풍미 물질이 모두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무게일 때 작은 것이 껍질의 비율이 높고 영양이 더 농축돼 있으며 풍미가 풍부합니다. 오렌지, 유자, 귤 등 감귤류 과

과일의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C는 주로 과육 부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크면 과육이 더 많고 이러한 성분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의 경우 일부 큰 과일 품종은 육종을 통해 세포수 그리고 적당한 팽창을 잘 결합해 클 뿐만 아니라 당과 산의 균형 및 풍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수박은 클수록 성장기에 빛과 수분이 충족함을 의미하기에 성숙도가 더 좋고 영양소와 리코펜의 활성 함량이 더 안정적입니다. 네, 여러분께 실용적인 선택 구매를 건의합니다. 껍질째 먹고 영양이 대부분 껍질에 있는 것은 작은 열매, 어두운 색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 먹으며 영양이 과육이 있는 것은 정상보다 크고 열매 모양이 단정하며 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일을 살때 신선도를 보고 과일이 단단하고 흐물흐물하지 않으며 과일 가루가 온전해야 가장 신선합니다. 과일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핵심은 크기에 있지 않으며 품종, 유통 경로, 성숙도 및 신선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성이라면 모두 다 갱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많은 요해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중노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갱년기는 여성의 란소 기능이 쇠퇴하는 자연적인 현상인 동시에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한 특수한 생명 시기이기도 합니다. 갱년기의 가장 전형적이고 흔한 증상은 조열로 인한 발한, 불면증, 큰 감정 변화입니다. 폐경이 길어지면서 여성의 비뇨 생식기가 점차 위축되고 질염, 비뇨기계 감염이 반복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 질병의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며 골다공증의 발생률도 매우 높습니다. 갱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한번 사용하면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폐경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떨어졌거나 심지어 멈췄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외인성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조열, 발한 등 불편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심뇌혈관 질병 및 골다공증에도 좋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유방암, 자궁내막암, 혈전성 질환 등 고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보충을 건의하지 않습니다. 기타 여성들이 의사의 올바른 지도하에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일단 호르몬 사용을 시작하면 의사의 지도에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총적으로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조절, 자기 관리 및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여성은 이 특별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기고 건강한 중년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5.1절 특집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스러운 수도시 연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시마다 도시만의 맛과 색깔이 있습니다. 조국 동북의 병강에 아름다운 장백산 기슭에 명주처럼 빛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산수 풍경, 독특한 도시 풍모, 짙은 민속 풍정, 조화로운 사회 민풍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사람 사는 인정미로 넘치고 보석 같은 매력을 뽐냅니다. 풍부한 인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고 발길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두만강 유역 금산각의 명주이고 길림성 연변 조준족 자치주의 수부 도시인 장백산 기슭의 나의 집 영길입니다. 영길은 선천적인 위치 우세, 완벽한 시설과 질 좋은 관광 봉사로 국내외에서 새로 떠오르는 관광 도시로 부상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영길은 사통 팔달의 육로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백산 복지에 심입하는 공항도 있습니다. 영길국제공항은 국내외 16개 도시와 공중열선을 연결하고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영길은 장백산 관광, 경복궁 관광, 연변 풍정 관광, 중국, 러시아, 조선, 한국, 다국 변경 관광, 이국 관광 등 수많은 관광 자원의 가장 좋은 집산지입니다. 영길은 해마다 근 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는 해마다 15%의 성장폭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길시 남쪽 교외에는 아름다운 모아산 국가 삼림공원이 있습니다. 1962년 준대 총리는 영길을 시찰하면서 모아산 녹화 사업을 잘할 것을 지시했는데, 오늘날 모아산은 준대 총리의 지시대로 울창창한 소나무가 리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아산을 보면 동쪽에는 조선족 민속원이 있고 남쪽에는 일망무진한 과일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과일나무 숲은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사과배 재배원인데 봄이 돼 사과배 꽃이 활짝 피면 그 향기가 수십 리까지 퍼집니다. 산기슭은 비옥한 해랑강 평원인데 해랑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량한 평강벌에는 벚꽃향이 무르익습니다. 이곳은 저명한 풍경구인 동시에 연변 우질 잎사를 생산 기지이기도 합니다. 영길시 동쪽 교외에 있는 동광초는 불화통화와 해랑강 교섭처에 위치해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그림 같은 풍경을 뽐냅니다. 마을 산비탈에는 세구루의 천년송이 있는데 그 모습이 산을 지키고 있는 세 개의 정자를 방불케 합니다. 이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동광초를 즐겨 찾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동광초는 지세가 준엄하고 산이 높습니다. 영길 사람들은 물을 막아 뚝을 쌓고 관광과 발전을 일체로 한 해라노 풍경구를 개발했는데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국내외 이름난 관광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심에는 원, 길림, 변무덕, 판공천은 영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청나라 건물입니다. 이곳은 당시 오정록 장군이 연변 군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보유하고 일본의 간도 음모를 짓부신 지휘 중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오정록 사적 전람관으로 됐습니다. 100년 세월을 거친 이 낡은 건물은 객들이 경치를 감상하고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며 고대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는 중요한 풍경구로 됐습니다.
2: 상업무역 관광 중심입니다. 연길은 조국 변경의 작은 도시이지만 개혁개방 후로 국내외 많은 기업과 성공 인사들이 연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번영하고 발달한 시장 경제를 위해 닦아놓은 발전 토대가 든든합니다. 이미 연초 식품, 의약, 포장, 건자재, 고신 기술을 기둥 우세로 하는 공업 국면을 형성하고 생태농업, 특색농업 발전 추세가 드세며 민족 특색 관광이 발전하고 상업무역 활동이 아주 활약적인 통상구들이 발산하는 거대한 개발 잠재력과 발전 공간은 국내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질 좋은 연길의 자연 자원은 그야말로 물화천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백산 복지에 위치한 연길은 사과배, 담배, 인삼, 로경 등 토산물과 산나물로 항상 풍요롭습니다. 또한 지하 광산도 풍부해 질 좋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석회암, 부석, 광천수 등 보귀한 자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옥수수, 콩, 채소, 가축, 가금 등 재배 자원도 아주

0: 좁흥부합니다. 연길은 구전하고 편리한 교통운수로 시공 거리를 좁혔습니다. 연길은 이미 도로, 철도, 항공, 해운이 구전한 편리한 교통운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길국제공항은 북경, 상해, 광주, 연태, 청도, 할빈, 장춘, 심양, 대련 등 10여 갈래 국내 항로와 연길부터 한국, 서울 등 곳을 연결하는 국제항공편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포시예트항, 자르비노항, 조선 라진항을 통해 바닷길로 한국 부산, 일본 아키다 등 항구에 갈수 있습니다. 연길은 우월한 인문 환경과 뚜렷한 인재 우세가 있습니다.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은 국가 21세기 100개 중점대학 건설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연변대학에서는 해마다 사회에 4천여 명의 졸업생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과학기술 일꾼 대학생 시민 비율이 전국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밀집되고 혜택적인 투자 정책은 연길에 있는 기업들의 비약과 발전을 힘껏 떠밀고 있습니다. 연길은 국가 서부 대개발 정책, 동북 로어공업기지 진흥 정책, 소수민족 지역 흥변 부민 정책 등 5대 정책이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연길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연길시 정부에서는 우대적인 토지 정책과 재정 세수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연길은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연길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유구한 역사, 찬란한 민속, 순박한 민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투자 환경, 두터운 경제 기초와 발달한 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연길만의 독특한 인문 지리 역사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다원 문화를 형성해 휘황찬란한 북국명주의 무한한 풍채와 신운을 실어주었습니다.
1: 연길에는 용산 등 용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습니다. 용이라는 원고 색칠은 연길에 더없는 신비함을 더해줬습니다. 연길의 한 기석 애호가가 모아산 부근에서 화석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화석 사진을 국가 고생물 화석 전문가 위원회 위원, 중국 고척조 동물 및 고인류연구소 연구원인 김창주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2016년 5월 30일 김 교수는 동료들을 이끌고 연길로 와서 연길 용산에서 세 곳의 화석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단위에서는 국가 고생물 화석 전문가 위원회 办公室에서 연길 공용 화석 발굴 신청을 제기했는데 국토자원부에서는 2016년 10월에 발굴을 비준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중국과학원 고척초동 및 고인류연구소와 연길 고생물 화석보호연구중심으로 구성된 발굴단체가 연길 용산 공용 화석에 대해 보호성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목전 연길에서 공용 화석을 함유한 암석층 6개를 발견했는데 약 억년 전부터 9천만 년전 암석층입니다. 그중 연길시 용산의 4개 화석층, 연길시 중심 서지성 공사장과 구수하에 각각 1개 화석층이 있습니다. 연길 용산 공용 화석층의 가장 윗부분 제1층에서 금종류 다리뼈, 척추골 조각 화석을 발견하고 제2층에서는 육식룡류 이빨, 각룡과 금룡류 추골과 대퇴골 등 화석을 발견했으며 제3층에서는 거북이류, 어베라토르류, 소형 육식 공룡 화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제4층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도마뱀류 공룡, 육식 공룡과 악어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제5층은 연길시 중심 서지성 공사장에 위치해 있는데 공룡 화석 조각을 위주로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층인 제6층은 구수와 하상에서 발견되는데 공룡 추골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굴 소전은 적어도 6가지 공룡의 각 부분 골격, 항구의 온전한 악어류 골격 등 그리고 공룡과 함께 백악기 시기에서 생활하던 악어류, 거북이류와 귀화목 등 고생물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연길은 이로하여 계림성에서 공룡 및 반생 화석이 가장 풍부한 화석 산지로 됐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구는 비단의 길 경제벨트 북선 범위 내에 위치했습니다. 북으로 흥룡강 가음과 접해 있고 남으로 려뇽 조양을 바라보면서 일대일로 동북과 고생물 화석 주랑을 꿰찼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군의 발견은 길림성 각급 지도자들의 높은 데서 유일하게 도시구역에서 발견한 대형 공룡 화석군입니다.
0: 연길에서는 연길 백악기 공동자원을 전면 포장 설계하여 공룡 문화를 핵심으로 하고 조제 오락, 생태 레저, 양생 휴가, 과학기술 보급 교육, 창의 산업을 일체로 한 세계급 공룡 문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공룡 박물관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공룡 이야기를 전면 진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둘러싸고 또 연길

0: 글로벌 공동 왕국 리조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대상 계획 면적이 18.44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공동유적 핵심 보호구 대상은 2.6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동주제 관광구 대상은 3.14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삼림양생리조트 대상은 2.5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동창의산업단지는 1.5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올해 7월 12일 4년 동안 공들여 만든 연길공동왕국이 정식으로 개원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연길공동왕국 1기 대상에는 4개 전시관과 5개 주제구역이 포함됩니다. 그중 4개 전시관에는 연길역사문화박물관, 금도예술극장, 환락워터파크, 실내공경관 등이 포함됐고 5개 주제구역에는 구석기시대, 주라기세계, 중국조선족 풍정구역, 동물왕국, 환호풍경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짙은 조선족 풍정, 현대화한 시대감, 전민의 즐거움이 서로 어울려 빛이 나는 도시. 이 도시의 인민은 열정적이고 선량하며 손님을 반깁니다. 그들은 근로한 두 손으로 전국 백강현, 전국 쌍옥 모범 도시, 중국 10대 우수 불야성, 국가급 위생 도시, 중국 10대 생태 강현 등 명예를 일궈냈습니다. 예스엔지, 여기가 바로 연길입니다. 조선족 풍정이 짙고 생활 철주가 즐거운 도시,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도시, 한 번 머물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바로 연길입니다.
1: 오늘 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조서연이 인사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배수진입니다.
0: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그 어느 곳으로든 갈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지요. 때문에 지금 친구들에게 주어진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과학이 딱딱하고 어려운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만나는 과학은 즐거운 친구이고 재미나는 놀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현상을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데요. 친구들은 과학과 한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책으로만 보는 과학과는 멀리하고 생생한 과학의 현장을 찾아 출발할까요?
1: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갖가지 호기심을 단번에 해결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0: 네, 뭔데요?
1: 무엇 때문에
0: 산소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소를 잘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친구들,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2: 사람이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이 잘 움직이도록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말합니다.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양소는 어떤 일을 할까요?
0: 네, 그리고 어디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자,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영양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에너지를 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끼라면 모를까?

0: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집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상처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에너지를 내고 새 살을 만들고 눈을 밝혀주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을 영양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에너지를 쉽게 내주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쌀이나 보리, 감자, 밀 같은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주로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며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답니다. 소화가 잘 되어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주고 저장하기도 쉬운 편이지요.
0: 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쌀, 유럽의 밀, 아프리카의 카사바 같은 탄수화물이 주식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랍니다.
1: 탄수화물은 포도당, 과당, 설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뇌가 피소절격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포도당이 대표적이랍니다.
0: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을 알아볼까요? 단백질은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닭고기, 콩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뼈의 근육을 붙들어 매기도 하고 근육의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
1: 야생동물은 충치가 없을까요?
0: 네, 듣는 말에 의하면 요즘 충치에 걸린 애완동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주인이 달고 나른한 먹이를 먹였기 때문이랍니다. 자연계에는 치과 의사도 없는데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2: 힌트 1. 야생동물들은 기본상 충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계에 사탕이 없고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0: 네, 힌트 2. 야생동물 중에도 충치가 생긴 동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할수 없기에 충치가 더욱더 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1: 야생동물한테 충치가 생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니다.
0: 특별히 초식동물들은 충치가 더욱 생기지 않는데요. 육식동물들이 충치가 생기는 것은 나이가 많...

0: 이번 한 주도 가족들과 주위 분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유쾌한 대화로서 상대방도 즐겁고 나 자신 또한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1: 친구들, 우리는 꼭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밝은 내일이란 그림이 떡과 같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이란 시간은 희망의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0: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지요.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2: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해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 친구들,
2: 친구들,
3: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 연구를 더 강화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토대를 한층 더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5.1 국제노동절의 점에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1: 탐구 잡지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들의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 관철 연구 토론반에서 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수석의 조성경이 소명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4월 30일 오전 상해에서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기초연구는 전반 과학체계의 원천이고 모든 기술문제의 총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큰 강도와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원시 혁신력을 증강시키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토대를 한층 더 다져야 합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민 체기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국문 부총리 정설상이 좌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좌담회에서 과학기술부 옴화준 부장과 교육부 회진붕 부장, 중국과학원 후건국 원장, 상해시 당위원회 진길령 서기, 북경대학 수학과학학원 류약천 원장, 중국과학원 심수 선진기술연구원 류진립 원장, 포강실험실 교우교수, 소부 초전도 재료과학기술 조직위원회사 장평상 수석과학자 등이 선회에서 발언하고 기초연구를 강화할 것과 관련해서 사업 상황을 소개하면서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기초연구를 깊이 중시하면서 과학연구 분포를 최적화하고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체제 기재를 혁신하는 등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연구 수준이 뚜렷하게 제고되도록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다그쳐 돌파를 가져오고 전 세계 과학기술 경쟁력은 한층 더 기초적인 최전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창적이고 전복적인 창조의 중요성이 날로 돌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틀어지고 도전에 대응하며 기초연구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놓고 지속적으로 틀어지며 부단히 새 효과성을 거둬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일괄적 계획과 상부 설계를 강화하고 기초연구의 체계적인 분포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네 가지 지향의 전략 방향성을 견제하고 기초연구의 조공 방향과 중점 분야를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과학연구기구와 고수준 연구원

0: 대학 등의 인솔작용을 강화하고 신용연구 개진하고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성과전환의 혁신사슬을 하나로 요소해야 합니다. 기초연구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응용학과와 기초학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에는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육성, 영입, 사용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잘하며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장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총서에는 인재 성장의 법칙을 준수하고 교육질을 높이며 기초연구 후비 역량을 끊임없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교육협동 인재 양성 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육성하는 데 종시를 돌려야 합니다. 과업견인과 선후배 학술 계승을 견제하고 청년 인재를 크게 지지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고행하고 과학보급과 선전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상상력과 구지력을 불러일으켜 기초연구에 투신하는 것이 더 많은 청소년들의 인생 축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지와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구 경비의 비대를 점차 제고하고 다원화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대 과학기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치하고 건설하며 지능화 과학연구 플랫폼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독점에 부합되는 분류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초연구인원의 업무와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실패에 보다 너그러운 혁신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연구 신용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조동적으로 융합하고 기초연구 국제교류 업무를 심화하며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생명건강 등 중대 과학문제 공략을 함께 전개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관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정설창 부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우리나라 기초연구에서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검증했고 현재 직면한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도전을 전면적으로 분석했으며 기초연구 강화에 대해 전략적 포치를 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은 안목이 높고 함의가 풍부하며 정치성과 사상성, 기도성이 강해 기초연구 강화의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자세히 터득하며 방정의 전략 의도를 정확히 들어줘야 합니다. 긴박감과 책임감, 사명감을 증강하고 보다 더 굳건한 자신감과 결심, 보다 더 실무적인 조치와 행동으로 기초연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원시 혁신 능력을 힘써 제고하여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 분투해야 합니다. 윤료, 석태봉, 류국종, 장국청, 황곤명이 좌담에 참석했습니다. 중앙과 국가기관 관계 부문과 군 관련 단위, 부분적 성과 직할 시 주요 책임자, 관련 대학과 과학연구기구, 국가실험실, 기업 책임자와 과학연구인은 대표 등이 좌담에 참가했습니다.
1: 본 방송국이 중앙 텔레비전 속평 보다 더 큰 강도와 보다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5.1 국제노동절의 즈음에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당정을 대표해 전국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의 재료종에서 광범위한 노동대중은 당의 도리에 굳게 뭉쳐 분발 진취하고 과감하게 혁신 창조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비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고 15차 5기는 전환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이 노동모범정신과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착실하게 일하며 직업정신으로 적극 기여하며 경제사회의 거품질 발전에서 주력군 역할을 발휘하고 주인공의 풍채를 보여줘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광범위한 노동

0: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실속있게 옹호하고 그대만격 재정과 실시는 우리의 중요한 정치적 우심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기는 전망교에게 재정과 실시는 당의 용도를 실현하는 데 요조하며 대사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데 요조하고 전략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요조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요조합니다. 반드시 제도적 자부심을 한층도 확고히 하고 새로운 실지와 결부하여 이 오실을 발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는 당 20기 4차 전원회의의 전략적 포치를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종합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전반 대국의 시야로 권위를 터득해 재반 포치를 하나의 전단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추진은 권위의 재반 포치를 잘 파악하는 동시에 무엇 때문에 잘 파악해야 하는지를 구명하며 명백히 해야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을 결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권위의 재반 포치의 정책적 개선과 척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국내외 정세의 새로운 변화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착실히 구축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빠르게 구축해 전략적 주도권을 얻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전망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찬하고 과학적 결책과 민주적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방의 전망계획과 관련 분야 전문계획을 국가 전반계획과 잘 접목시켜 국가 전반계획의 정신과 요구를 구현하고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게 하며 필요성과 가능성을 통일시켜 계획대로 잘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당의 경제사회 발전 용도 능력과 수준을 높이는 데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학습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투쟁 정신을 크게 고양해야 합니다. 넷째, 부패를 확고 부동하게 척결해야 합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4월 30일 제74호, 제75호, 제76호 조성령에 서명했습니다. 제74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이 2026년 4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제75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이 4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제76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2026년 4월 30일 결정에 따라 한준의 농업농촌부 부장직을 해임하고 장주를 농업농촌부 부장으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중을 응급관리부 부장으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0: 습금평 국정운영로남 제5권 영문판 중국 말레이시아 독자회가 4월 30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금평 소속의 중요한 조선은 동방의 지혜를 대표하는 위대한 발전 경험과 운영 리념을 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당면의 지정학적 구도가 복잡하게 변하고 글로벌 운영체계가 심각하게 변혁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조서의 전파를 통해 국정 운영 경험을 깊이 있게 교류하는 것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친선과 상호 신뢰, 호혜 상승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 말레이시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4월 30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조랍제 위원장이 폐막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새로 개정된 감옥법과 사회구조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한준의 농업농촌부 부장 직무를 해임하고 장주를 농업농촌부 부장으로 임명하며 장성중을 응급관리부 부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과

0: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형사사법 협력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 때 관한 결정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타주키스탄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구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을 비준할 때 관한 결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회의는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의 보고를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풍리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직무를 해임했습니다. 회의는 다른 임면안도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회의에서 관련 표결 사항을 마친 후 조락제 위원장이 연설 민주를 실천하고 인민 대중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에 집중하여 법정 직무를 수행하며
1: 감독 샵 가동회의가 4월 30일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력조직인 왕혼영이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영은 여러 민주당 파주왕과 모수속 인사들이 습군평 생태 문명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장강 생태 환경 보호와 장강 경제대의 고품질 발전 목표 과업에 초점을 맞추며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민주적인 감독 직무를 수행해 중화민족의 어문이 강을 지키기 위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와 힘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태 보호 관리 강화, 황하의 장기적인 안정 보장, 전류의 고품질 발전 촉진, 인민 생활 개선, 황하 문화 보호와 전승과 발전 등을 중심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민주 감독의 합력과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공중앙 정치위원이며 중앙 통일 전선 사업부 부장인 리 간거리 회를 주재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중앙주석 정건방, 중국 민주동맹 중앙주석 정중래, 중국 민주건국회 중앙부주석 선동생, 중국 민주촉진회 중앙주석 최달봉, 중국 농공민주당 중앙주석 하요, 중국 치공당 중앙주석 장자권, 구삼학사 중앙주석 무유화, 대만 민주자치동맹 중앙주석 소휘, 무소속 인사대표 번거리 발언했습니다.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책임 동지가 상황 소개와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수리부 책임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회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0: 이란 폐제 시키한 대통령이 4월 30일 세계는 이미 이란의 자제와 화해 자세를 지켜보았다며 미국의 지속적인 해상 봉쇄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의장은 이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자국과 주변국이 미국의 존재와 간섭이 없는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 미국의 최근 군사 작전으로 인해 이란의 핵 능력이 파고되었고 이란 해군과 공군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82%의 무인기 공장이 약화되고 미사일 공장은 거의 90%가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경제화로 나아가는데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초대형 시장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이자 플러스 심법으로서 관세의 감산을 통해 발전의 증가를 촉진하고 시장의 련통을 마련하며 가치의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리득을 계산할 때 세상의 리득을 모두 계산한다는 대표적인 포부와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관세 감산은 무역 플러스를 촉진하고 호혜 상생의 경제 무역 이야기를 쏘내려갑니다. 무관세가 가져오는 가장 지속적인 효과는 중국과 아프리카 무역 규모의 지속적인 확장과 도약입니다. 2005년부터 아프리카 25개국의 190개 관세 품목 수입품에 대해서 특히 무관세를 시행했고, 2024년 12월에는 33개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 미발달국의 100% 관세 품목 제품에 무관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관세를 시행함으로써 중국이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모든 단계는 중국과 아프리카 무역 성장의 가속기로 되었습니다. 중국은 17년간 연속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동반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의 통계에 의하면 2026년 1사분기 중국과 아프리카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습니다. 이중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도마는 아프리카 국가의 특색 있는 고품질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해 국내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풍부하게 해주었을 뿐 전환과 현지 인재 양성을 강력히 지원했고 아프리카의 내적 발전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고 가격이 저렴하며 경쟁력이 뛰어난 특산품의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산업 발전에 다양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 경로를 제공했고 국내 생산과 공급망의 탄력성과 전체 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생산과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국제시장의 다양한 배치를 최적화하며 산업구조의 협력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세 마이너스는 민생 플러스를 실현하고 발전 성과는 량초 국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무관세 조치로 대기업의 발전 기회를 창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 합작사, 중소기업에도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모잠비크의 캐슈너트, 루완다의 말린 고추, 베닝의 파인애플, 케냐의 아보카도 등 아프리카 특산 농산물이 무관세의 동풍을 타고 중국 소비시장에 진입하여 산업체인을 전방재배와 후방가공, 국경간 물류 등 단계로 확장하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지 주민들을 위해 부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더 많은 아프리카의 오산 상품들이 보다 친근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가정에 진입하여 국민의 고품질, 다양화된 소비 업그레이드 요구를 도달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무관세 정책의 최종 목표는 협력 발전의 성과가 량측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맹위원회 의장 요수프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중요하고 시기적절하다며 이는 형제애가 넘치는 조치로서 아프리카가 여러 발전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약 3...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국제관찰자들은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 정책 환경 등 불리한 요소들이 국제 투자에 미국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 발전의 체계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제조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장기적 낙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망, 고속통신망, 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등 기반 시설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토목공정사협회의 2025년 최신 평가 보고는 미국의 기반 시설에 대해 C등급을 주었는데 이는 다른 주요 제조업 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공급과 기술 수준의 장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미국에서 공정사 회의를 열려면 회의실을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제조는 정책 불확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3년에서 10년이 소요되고 이 긴 건설 기간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관세를 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이 잦아 이미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하스 스쿨의 전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앤 E. 해리스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세계 해운업의 탈탄소 과정을 돕고 있는 중국 해운의 친환경 화 성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 도민게스 사무총장이 최근 중국의 항구전기화, 해운 친환경화 등 면의 성과가 글로벌 해운업의 탈탄소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이 기구의 런던본부에서 개최됩니다. 도민게스는 회의 전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항구운영 선원훈련과 교육, 선박 설계와 건조 등 면에서 국제해사기구에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신기술 도입과 대체연료 도입 등 입장은 국제해사기구의 토론에 충분한 평가 근거를 제공합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지식과 기술을 토론에 가져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도민게스는 중국이 항구의 전기화와 자동화에서 매우 두드러진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이는 항구에 정박한 선박의 오염 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대체연료와 태양광, 풍력, 탄소 수집과 저장 등 신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글로벌 해운업의 친환경 전환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자국 항구와 세계 여러 지역의 항구를 연결하는 친환경 해운 회랑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방출하는 신호와 모인 기술은 다른 국가들이 탈탄소화 과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민게스는 발전도상국의 해사능력 구축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현재 국제해사기구의 업무 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구는 발전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사능력을 평가하고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확정하여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도민게스는 또 중국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해운 정보와 기술 교류

0: 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경험을 국제해사기구에 가져다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각국과의 기술 협력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민 개선은 인터뷰에서 해당 조직의 순제로 배출 프레임워크 협상의 진행 상황과 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20년 4월 순제로 프레임워크의 강제 시행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초안을 비준했지만 같은 해 10월에는 프레임워크 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민개선은 곧 열릴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가 회원국들이 다시 모일 기회이며 이미 제출된 제안과 순제로 배출 프레임워크 초안에 따라 다시 토론하고 동시에 주목해야 할 분야를 고려하고 진전을 위한 타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에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도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0: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평범한 순간이 바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웠는데 쉽게 잠들지 못하고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아침이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2025년 중국 수면 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 중48%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수면이 이제는 노력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0: 네, 오늘 프로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다시 편안한 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2: 토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3: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지난 3월 21일은 세계 수면의 날로서 올해 수면의 날 주제는 좋은 잠, 더 나은 삶입니다. 시대 발전에 따라 잘 자는 것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이란 무엇인지, 깊은 수면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오래 자고 꿈을 꾸지 않는 것이 과연 좋은 수면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전문가에 따르면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6시간 미만은 수면 부족에 해당하며 9시간 이상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이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0: 건강한 수면은 보통 30분 이내에 잠들고 밤에 3번 이상 깨지 않으며 깬후 20분 이내에 다시 잠들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과 집중력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깊은 수면은 전체 수면의 5분의 1 이하로서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수면으로 약 50분 정도면 정상 범위로 볼수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성인은 밤 10시에서 11시에 취침하고 아침 6시에서 7시에 기상하는 것이 권장되며, 로이는 같은 시간에 자되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한편, 스마트 시계 등을 통한 수면 측정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기계가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을 완전히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치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0: 현대인의 수면 문제를 뇌회하고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속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업무와 회의로 시간을 보내고 퇴근 후에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확인하며 일을 이어갑니다. 집에 돌아와 겨우 쉬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하루 동안의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처럼 몸은 쉬고 싶어도 뇌는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잠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1: 네,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오늘은 꼭 일찍 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지만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긴장이 높아져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마무리 시간을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 시간 이후에는 업무나 공부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0: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재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시간을
0: 시키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습관이 반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 몸에 있게 됩니다.

0: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코골이를 1위에 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코골이는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 원인이 되는가 하면 기숙사에서의 코골이는 서로의 수면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코골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1: 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깊은 잠을 충분히 취하지 못해 낮 동안 피로감과 졸림이 증가하고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0: 따라서 코골이를 단순한 습관으로 넘기기보다는 증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 숨이 멈추는 느낌, 아침에 입마름이나 두통이 있으며 낮에 과도한 졸림이 있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체중 관리, 그리고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0: 코골이는 시끄러울 뿐인데 이갈이는 소름 끼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갈이 역시 수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를 갈면 뱃속에 벌레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네, 이갈이는 반복적으로 치아를 옆으로 갈거나 꽉 무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소아와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

0: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통증과 불편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습관으로 보기 어렵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이를 갈 때는 평소 음식을 씹을 때보다 훨씬 강한 힘이 치아에 가해집니다. 이로 인해 치아 표면이 점차 마모되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상태가 심해질 경우 치통이나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치아의 손상이 축적되면서 장기적인 구강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이갈이는 턱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턱에 과도한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턱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턱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서 얼굴 형태가 변화하여 사각턱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0: 네, 이 같은 원인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긴 음식을 자주 씹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에서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수면 중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구강장치 료법이 사용되며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원인이 동반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수면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구가 빨리 움직이는 REM 수면 단계에서 가장 생생한 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뇌 활동이 활발해지며 감정 처리와 기억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REM 수면 단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꿈이 많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증상에 따라 다몽증으로 볼수 있습니다.
0: 네, 정신 분석학에서는 꿈을 무의식이라고
1: 합니다. 때문에 수면 시에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얼굴형을 망치는 인두 편도선 양체 비대증으로 의심하여 유심히 관찰해야겠습니다. 장기간 입으로 숨을 쉬면 혀가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턱이 좁아지고 아래턱이 아래로 길어지며 얼굴 형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1: 네, 인도 편도선 양체는 코와 목 사이 비인도 뒤쪽에 위치한 면역기관으로서 유아기에는 커지다가 사춘기 이후 점차 작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감염, 만성염증, 간접흡연 등의 영향으로 조직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공기 흐름이 방해됩니다. 그 결과 아이의 호흡과 수면의 질이 동시에 저하됩니다.
0: 어떤 증상이 반복될 때 인두 편도선 양체 비대증을 의심해야 할까요? 네, 대표적인 증상은 코막힘과 코골이입니다. 특히 낮에도 입을 벌리고 숨쉬는 구강호흡이 나타나며 잠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반복됩니다. 수면 중에는 심한 코골이와 함께 숨이 잠시 멈추는 수면 무호흡이고 코막힘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이가 수면 무호흡으로 깊은 잠이 줄어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어 키와 체중 발달이 또래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인도 편도선 양체 비대증의 진단은
0: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나 알레르기 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비강 스프레이 치료 등을 통해 경과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이 뚜렷하거나 성장 저하, 안면 변형, 반복적인 종이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인두 편도선 양체 절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로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로화가 진행

0: 되면 우리 몸속의 생물식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이 생물식에는 밤과 낮을 구별하며 신체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서 잠드는 시간과 깨어나는 시간이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잠자는 시간 자체가 짧아지기도 하고, 특히 아침잠이 줄어들면서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 뇌노화가 진행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증가해 잠을 유도하고 아침 햇빛에 감소하는데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줄어들어 쉽게 잠들지만 깊게 유지되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깊은 잠이 젊은 시기에는 전체 수면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현저한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회복이 어려워지고 자주 깨거나 피로가 남는 수면이 됩니다.
0: 노인들의 수면 문제를 단순한 노화로만 보면 안 됩니다. 불면이 지속되거나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내적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수면 문제는 다양한 질환과도 밀접합니다. 관절 통증, 전립선 문제로 인한 야간 배뇨,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1: 약물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항우울제, 기관지 확장제 등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면을 돕던 약을 갑자기 중단해도 수면 규律이 깨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수면제를 복용하기보다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 중 아래의 행동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잠꼬대나 몸을 크게 움직이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관련된 신호일 수 있기에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0: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 관리가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카페인, 음주, 흡연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장시간 누워있는 습관은 오히려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기에 낮 동안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면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우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누워 있기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 규칙적인 수면 습관 역시 필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며,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어 멜라토닌 분비

0: 흉곽이 확장되어 폐가 넓어지고 공기가 잘 드나들어 숨쉬기가 수월해집니다. 셋째는 근육이완입니다. 자궁에서 웅크렸던 몸을 펴는 동작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휴직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1: 네, 따라서 아기의 팔을 억지로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어깨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이 차갑다면 팔을 넣기보다 얇은 손싸개나 가벼운 이불로 보온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란 만세하듯 팔을 드는 잠 자세는 아이가 3, 4개월 지나면서 점차 사라집니다. 근육과 신경 발달로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0: 반면 성인이 만세 자세를 편하게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른에게 있어서 이는 불편한 자세로서 근골격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흉추 후만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등이 굽은 상태에서 팔을 들면 일시적으로 펴지며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1: 또한 목과 어깨 근육의 뭉침도 원인입니다. 만세 자세가 일시적으로 근육을 늘려주어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얼굴이 천장을 향하도록 똑바로 누워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근육의 긴장을 최소화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0: 다만 이미 신체 균형이 무너진 경우에는 바로 누운 자세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누워 잘 때는 무릎 아래에 수건을 말아 넣어 허리가 들떠 있는 것을 줄여주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경우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위쪽 다리가 어깨 높이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의 정렬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허리와 골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오늘날 수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밤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 구제의 령도 소조는 총괄 조율, 독촉 지도를 강화하고 상황을 제대 파악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 주택도농건설부, 수리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료보장국은 빈곤구제의 령도소조의 구성부문이자 세 가지 보장사업의 주관부문으로서 주요 책임자가 직접 들어주고 담당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부문의 기능에 따라 사업기준과 지원정책을 명확히 하고 각지의 선별검사와 문제해결을 지도해야 합니다. 관련성 자치구 직할시는 기층을 조직해 조사 확인하고 기본 상황을 파악하며 자원을 통일적으로 조직해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목적성 있는 조치를 연구하고 내놔야 합니다. 시현에서는 구체적인 실시를 조직하고 프로젝트별 세대별로 일일이 확인 등록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기준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는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의무교육 보장 면에서는 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빈곤 가정의 아이들이 가난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잃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 의료 보장 면에서는 주로 모든 빈곤 인구가 의료보험에 가입해 흔한 질병, 만성병을 진찰받고 치료받을 수 있으며 큰 병, 중병에 걸려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안전 보장 면에서는 주로 빈곤 인구가 부실 위험 가옥에서 살지 않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식수안전 보장 면에서는 농촌 인구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식수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연구해 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본 기준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컨대 주택 안전 보장 면에서 남방에서는 주택의 통풍성을 중시해야 하고 북방에서는 주택의 보온성을 중시해야 하며 식수 안전 보장 면에서 서북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서남 지역에서는 식수의 비축과 공급, 수질 기준 도달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지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지 실정에 알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각지에서는 세 가지 보장사업에서 나서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모로 적지 않게 모색해왔는데 그 과정의 일부 지방에서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빈곤 퇴치 기준을

0: 한 표로드 맵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 예정대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세 가지 보상 사업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1: 그러니까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의리 웅글 작사 작곡의 우리는 하나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리웅걸 작사 작곡의 우리는 하나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이면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네, 굳이 칭찬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이 노력들이 잠시 숨어 있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봄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성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멜로디.

네,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궁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조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사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일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장백명주.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